부족해서 기도. 아멘. 나란 예수 소리하면은 누 여러분 찍게 할로니안 보찍게니 이토리는 좋티는 데만트 좋티 미톤 라얀 파나소파나 퍼시 투프난자르 티니 파스토르 마하이츠나리 플로니스노 토파르타니 폰 테모니 아트니 만누카나 티 치아파카 만나탄테르케 소안자르 소이시 난담나 니 프로나소날리 니 암니 히슬로나 티 안자르 티 디잔 노트니 즈루나 이토 야람 파바케 시게토 Misaotra anao, Agnay Jesosy, noho ny fitiavanao sy ny famindramponao.